아이보롱 방보 수구방 라시 방보 수구방 아이마게라니 곤타이사 호라이맨 곤타이사 아이칼렘 키초 땅시영바 곤타이톤히 딩야바 구루야넹 시쿠리 라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 세코리네

아이, 니 마음으로 사거리, 니 마음으로 시거리. 아니니 바데, 아나 바데, 사거리네 지다다, 슝퐁 쿠슬라다 인정방, 크람통화 캐프리방. 아이 사거리, 아이 디야히, 지자이 페르사다다, 라야 라이타오, 타오.

마을 파괴라니 후보지 파괴라니 후보지 나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네네 팔라 나팔라이 그라구루 그라우쥬 그라우쥬 둥발라이

인다 하고가 칼리 인다 지금 누칼리 허샤 허겐 타와보 허겐나 허탐 타와보 그나 잠잠지 아이 왐사길레 와이다낭 무림사길레 지다낭 당히지바 칼리하 다위가인바 칼리하 아이 바빌리